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부르는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동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호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이 일전에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 및 지속에 관한 림시 교정을 발표하여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과 지속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직원은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국인사사회보장행정봉사 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모바일 12333 앱 등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 채널에 등록하여 본인 기업연금 개인 계좌의 이전과 연결을 신청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직원이 신규 취업기관에 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신규 취업기관에 기업연금 개인 계좌를 수집 계좌로 선택합니다. 신규 고용 단위가 기업연금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신규 고용 단위의 기업연금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러 기업연금 개인 계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여 기업연금 수집 계획에서 관리하는 보류 계좌 또는 마지막 기존 고용 단위에서 관리하는 기업연금 계좌를 수집 계좌로 선택합니다. 이후 직원은 수집 계좌를 관리하는 기업연금 수탁자에게 이전 연속 신청을 제출합니다. 기업연금 수탁자는 연금보험의 두 번째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후속 업무 신청 그리고 데이터 상호작용을 접수하며 처리가 완료된 후 정보 플랫폼과 새로운 고용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가 기업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다른 기업연금 개인 계좌 자금을 수령 중인 기업연금 개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연금 수탁자와 계좌 관리자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전과 후속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재고시켜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린 다음 박물관 료행 코너에서 동북 멸사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91부를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가? 20차 당대회는 두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배치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과 포치를 하고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높이와 전략적 전 국면의 높이에서 이 전략적 포치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재반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를 착실하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신시대에서 지난 10년간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교명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부국과 강군의 두 가지 웅대한 목표를 통일시키고 발전과 안보 두 가지 대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의 구축에 대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며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이룩해 최상위 계획이 뚜렷이 강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제도와 기재가 끊임없이 완비화해지고 혁신과 실천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기반시설 건설, 국방과학기술공업, 군사인재 양성, 국방동원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갔으며 중점구역, 중점분야, 신흥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에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이 동반 향상되도록 힘써 촉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국가의 전쟁 잠재력과 국방 실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므로 반드시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틀어주고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복잡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의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와 시대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의 심각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보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간과하고 막중한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잘 완수하고 중대한 도전에 대처하고 중대한 위험을 이겨내며 중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믿음직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세계 과학기술혁명, 산업변혁, 군사혁명의 가속화 발전과 더불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분분히 전략적 투입을 늘이고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 생물교차, 나노재료 등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며 국가 재반 분야의 전략적 배치에 융합시키고 각 방면의 전략적 자원을 통합하며 각종 전략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만 국가의 전략적 우세를 최대한 결집시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동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예정대로 건군 100주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엥겔스는 군대의 모든 조직과 작전 방식 및
그와 관련되는 승부는 물질, 즉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한 경제 실력과 과학기술 실력과 종합 국력은 건군 100주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중요한 물질적 기초입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은 국가의 현대화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발전 체계에 융합되며 우리나라의 날로 튼튼해지는 물질적, 기술적 기반에 뿌리를 내려야만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기정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의 각도에서 볼 때 전장에서의 대항은 군사 체계 간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 실력에 기초한 체계적 대항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의 전략적 경쟁력, 사회 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결합과 연관을 촉진할 수 있고 국가 종합 실력이 선진 전투력, 체계 대항력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인민 군대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제고하도록 보장할 수 있고 신시대의 사명과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관련되는 분야와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습니다. 20차 당대회 관련 전략적 포치를 높은 표준으로 실시하고 군대와 지방의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과 제도의 연결, 자원과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동원과 예비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변강 방위, 해안 방위, 영공 방위 건설을 추진해 중점 돌파로 전반적 제고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민에 대한 국방 교육을 심화하고 군인과 군인 가족에 대한 영리의 격려와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퇴역 군인 복무 보장 사업을 잘하고 군대와 정부 간, 군대와 인민 간의 단결을 공고 발전시켜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국방을 관심하며 강군 사업을 지지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공하고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종국 첫 자동차 출하 70돌 기념활동이 일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념은 세종국 자동차 공업의 요람입니다. 1956년 7월 13일 세종국 첫 국산 해방표 자동차가 장춘에 위치한 제1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출하되면서 세종국이 자동차를 제조하지 못했던 역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기념활동은 70년의 여정 함께 맞이하는 새 기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약한 기반에서 강한 산업으로 성장해온 빛나는 로정을 함께 돌아보았고 맨손으로 일떠서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분투한 요빈 등 로일대 창업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으며 자동차 강국 건설과 민족 브랜드의 골기라는 밝은 전망을 함께 내다보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자동차가 달려온 70년

0: 번영의 물결이 일렁이는 동방과 중국 제1자동차에서 근무했던 로령도와 로동지들의 영상 축사가 상영되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리사장이며 당위서기인 구현동은 주재 연설에서 대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주고 과학기술 선도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분투 속에서 새로운 영광을 창조하자는 등 세 가지 창의를 전국 자동차 산업계에 제출했습니다. 7월 24일 저녁 현대 경극 홍등기가 길림시 인민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습니다. 길림성과 흥룡강성의 전문 경극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공연은 두 성의 경극 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형 그대로의 고전 창법과 복원된 무대를 통해 60년간 이어져온 홍색 고전을 길림시 관객들에게 재현했습니다. 공연 당일 길림시 인민대극장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마기 오르자 힘찬 창법과 정교한 연기가 관객들을 전쟁의 불길이 휩쓸던 항일 전쟁 시기로 순식간에 이끌어갔습니다. 모두 다 붉고 밝은 마음을 지녔네. 가난한 집 아이는 일찍 처리드네. 핏값은 피로 갚아야 하네 등 극중 내용들이 등장하며 배우들은 섬세한 몸짓과 깊이 있는 창법, 풍부한 감정으로 붉은 여웅의 형상을 무대 위에 생생히 살려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공연으로 길림시 경극단 유한 책임회사 길림시 경극전승보호센터가 흥룡강성 경극원과 공동 참여했습니다. 로생, 로단, 화단 등 각 배역은 모두 1급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가급 무대 예술 경연에서 수상한 경력을 지녔고 저명한 경극 명가의 문화생들로서 류파의 깊은 기량을 갖추었습니다. 줄거리는 항일전쟁 시기 동북 점령지에서 펼쳐지는 생사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철도 노동자이자 중국 공산당 지하 당원인 리유화와 그의 혁명 가족은 비밀 암호문 전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고자의 배신으로 생사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고문 앞에서도 리유화는 굴하지 않습니다. 리할머니는 가족의 역사를 통한 아픔을 이야기하며 철매의 혁명 신념을 일깨웁니다. 가족 3대는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키며 결국 철매는 당 조직의 보호 아래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번 공연은 무대 배경, 의상 및 소품에 있어서도 원작의 고전식 버전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젊은 관객들은 홍색 주제와 국보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대회 준비 사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 함께 구축한다를 주제로 여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길림성 각 민족이 단결하여 함께 나아가는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근혜, 명주 경기, 민족식 실험,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진주 볼 경기, 제기차기,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널판신 경주, 팽이치기, 축구, 전통 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이 포함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길림성 각 시, 주와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 및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을 포함한 13개 선수단의 1,300여 명 선수, 감독들이 참가합니다. 1993년에 제1회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열린 이래 운동회 경기 종목은 5개에서 16개로 늘었고 대회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길림성 대표팀은 3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해에 열리는 제13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위한 준비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민족 대련환 활동이 펼쳐집니다. 각 대표단의 선수와 감독, 기층 군중들이 매하구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현재 매하구시의 모든 경기장과 대표단 숙소 시설은 배정을 마쳤으며 심판진 구성과 경기 장비 배치, 안전관리 방안 등 준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6일 2026 중국축구 갑금리그 제16라운드 연변 용정팀과 매주 객가팀의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연변팀이 2대1로 승리를 거둔 가운데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도나시 문화관에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을 펼쳐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특색 있는 복장을 차려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고풍스럽고 우아한 축구무가 펼쳐졌는데 배우들은 전통 축구공을 손에 들고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고대 축구 운동의 모습을 생동하게 표현해 전통 민속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뒤이어 축구공을 내려놓은 배우들은 까만 안경을 착용하고 분위기가 확 바뀐 역동적인 안무로 힘찬 기운을 발사했습니다. 질서 정연하면서도 힘있는 동작은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전통 축구 문화와 현대적인 댄스가 한 무대에서 만나 고대와 현대의 스포츠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통 축구공을 활용한 이번 공연은 축구 경기라는 주제와 절묘하게 호응하며 전통 문화와 현대 축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내며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 짙은 문화적 여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

0: 한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8번째는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입니다. 남양의 원인 유적지에서 인류 문명의 근원을 탐구하고 내향년 관아에서 과거의 위용을 느껴보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사기 산솜휴관에서 정교한 석각과 목각에 감탄하노라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인류 문명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는 듯합니다. 하남성의 서남쪽 남양분지의 중심에 위치한 남양은 동쪽으로 동백산을 이웃하고 북쪽으로 보구산을 기대며 남쪽으로 한수강을 마주한 중국 문명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북쪽으로 락양 일대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오늘의 호북 지역을 말하는 형주와 양양 일대와 통하며 서쪽으로 한중 지역으로 통하고 동쪽으로 강회 일대와 연결되는 남양은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옛적에 완이라 불린 남양은 소주 때 중백국의 땅이었고 2800여 년 전에 소주 선공 시기에 처음으로 성을 축조했습니다. 남양은 전국 시기에 초나라의 읍이었고 서한 때에 중국 3대 관계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5년 광무제 류수가 남양에서 고사를 일으키고 동안을 건국하면서 남양은 제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한과 동안 때 규모가 크고 경제가 발달한 남양은 당시 락양, 장안, 성도, 림치와 함께 중국 5대 도시였습니다. 남양고성은 세월의 변천과 전쟁의 파괴로 점차 폐허가 되어 현재는 남양성 해자의 두 구간이 남양시 동북부의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한나라 때의 도자기 조각과 벽돌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남양 호성하 유적지는 남양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40m 너비의 저지로 남아있습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 때 완성은 외성인 군성과 내성인 소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소성은 군성과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2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성 유적은 관광지인 동시에 한나라 도시의 형성과 발전, 당시의 사회와 경제 상황 연구에서도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가집니다. 명나라 때 남양은 명왕조 개국황제 주원장의 23번째 아들인 당왕 주질의 봉지였습니다. 9대에 걸쳐 11명의 당왕이 200여 년 동안 남양을 관리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남하한 후 당시의 당왕 주률건은 남양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주해 복조에서 남명의 군주가 되어 연호를 륙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 남양은 당시 청의 국도인 북경에서 중국의 서남쪽으로 통하는 역도의 요충지여서 상가가 운집하고 상공업이 아주 번창해 링건에서 유명한 무역센터와 화물 집산지로 부상했습니다. 내외에서 고대 중국 현급 관아의 살아있는 표본이라 불리는 내형 현안은 7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고대 중국 현 관아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명나라 때 건설된 내향 현안은 현재까지 117칸의 방을 보존해 룡의 머리가 북경에 있다면 룡의 꼬리는 내향에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현 관아 건물인 내향 현안은 고대 중국 봉건 왕조의 하부 조직의 운행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남양에서는 명인이 많이 났습니다. 춘추 시기의 정치가 범료와 혼천이를 발명한 동안 시기 과학의 거장 장형, 중의학 저서 상한론을 쓴 동안 시기 의학의 성인 장중경, 출사표로 사서의 길이 이름을 남긴 삼국 시기의 군사가 제갈량 등이 모두 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갈량은 세상을 평정하는 일에 동참하기 전에 남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0: 1500여 년 전에 남양성 서쪽의 와룡강에는 제갈량을 기리는 사당 무후사가 세워졌고 많은 비석이 남아있는 무후사는 현재 남양식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무후사와 나란히 하는 한화관은 많은 한나라 화상 석각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1937년에 신축해 1958년에 개축한 한화관에는 현재 2300여 점의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화관에는 또 한화 석상이 발굴된 한나라 때 무덤이 원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화 석상의 내용은 아주 풍부해서 한나라 때의 천문과학과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의 상황을 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화 석상에는 가희와 차량, 사격, 사냥 등 호화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서왕모, 복희, 룡봉 등 전설 속 인물과 짐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거장 장형의 무덤은 남양에서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형이 노년에 상서를 담임했다고 해서 상서분이라고도 부르는 장형의 무덤은 봉분 높이가 8m, 둘레는 79m입니다. 봉분의 주변에는 벽돌로 통로를 만들고 푸른 소나무를 심었으며 사이사이에 꽃나무도 심어 화사합니다. 무덤 앞에는 한정상서 장공평 자묘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형 무덤의 바로 옆에는 평자 독서대가 있는데 이곳은 장형이 어릴 때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학문에 열중하고 연구에 종사하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중국 각지의 산섬회관 중 유일하게 청나라 자히테오의 어필을 받은 민간 상회 건물인 남양식이 산섬회관은 중국 제1의 회관이라 불립니다. 청나라 때인 1856년에 공사를 시작해 6명의 청나라 황제를 거치며 137년 만에 완공한 사기 산섬회관은 가림 담벽과 현감루, 석조폐방, 대배전, 춘추루 등 중심 건물을 거느리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존된 130여 칸의 방마다 전부 청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대리석을 깔고 정교한 석각과 목각, 화려한 채색의 도자기로 장식을 한 회관은 궁전과 같은 웅장함과 상업회관으로서의 호화로움, 정원과 같은 우아함을 두루 갖춘 청나라 때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건축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보유한 남양은 자연경치 또한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양의 두 줄기 산과 두 갈래 물은 남방과 북방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남양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천태만상의 경관을 이루는 800리 보구산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회하의 발원지인 빼어난 경치의 동백산 정상에 올라서면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물은 물대로 수려합니다. 21세기 중국 4대 공정 중 하나인 남수북조 중간선로가 남양의 단강구 댐에서 시작돼 남양은 더욱 이름을 날립니다. 남양에는 그 외에도 기린호와 아파댐을 비롯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물의 명소가 적지 않습니다.
1: 지금까지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동북열사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1948년 10월 10일 할빈시 남강구 1만가 241번지에 설립된 동북열사기념관은 세종국 건국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세워진 전국 최초의 혁명기념관이다. 동북열사기념관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 동북행정위원회 동북군구 등 지도부의 관심과 노일대 혁명가들의 따뜻한 배려하에 세워졌다. 1946년 4월 28일 할빈이 해방됐다. 동북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희생된 혁명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동북국, 동북행정위원회, 동북군구가 열사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위만주국 할빈경찰청 예터를 동북열사기념관 부지로 선정했다. 2008년 2월 21일부터 무료 개방을 실시한 동북열사기념관은 현재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 제1진 국가 항전기념시설, 제1진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국가 국방교육시범기지, 전국 청렴문화교육기지, 전국 홍색관광명승지, 제1진 전국 중소학생연구실천교육기지, 전국 차세대 관심 당사 국사 교육기지이다. 기념관은 전국 유물 시스템 선진 집단 칭호를 두 차례 수여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협회의 회원 단위, 동북항전유적연맹 리사 단위, 흥룡강성 문화재단위연맹 리사회이다. 위만주국 할빈경찰청 예터는 2013년 공무원에 의해 제7진 국가중점문화재 보호 단위로 등재됐다. 류석이, 주울래, 하룡, 펭진, 라용환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 저명 인사 광말야, 리재심, 메란방, 전한희 선후회 기념관을 둘러보고 소중한 글과 시를 남겼다. 현재 기념관에 소장된 만 개 이상의 문화재 중 7천 개 이상이 3급 이상 문화재이다. 이런 주로 동북 근현대 문화재로 동북항일연군의 투쟁생활, 미령생활, 문화학습, 대중지원 등을 반영한 실물자료, 소련홍군의 동북출병 및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를 반영한 문화재 및 영상자료, 동북해방전쟁 당시 열사의 유물을 반영하고 중국 침략의 범죄 증거물을 반영한다. 그중 항일전쟁 당시 양정부가 할빈에서 지하공작을 할 때 입었던 코트, 조상지가 썼던 권총, 조일만이 할빈 전차 노동자 총파업을 이끌던 전차, 동북항일연군 독립사 칠성 립자병 공장의 설비, 해방전쟁 당시 리조림 장군이 살해 당했을 때 입었던 바지, 동존서가 받았던 모태통 메달 등이 대표적인 문화재로 꼽힌다. 동북열사기념관은 교육자원을 통합해 매년 10여 차의 전시회를 열고 송화강 위 대형 항일돌의 콘서트, 열사기념일 헌화시, 항전 14년과 동북항일연군 주제연구토론회, 양정무 장군 탄생 110주년 기념좌담회 등 주제별 교육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 지금까지 동북열사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하 택배가 부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날개 잃은 전사 장초범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장초범은 장춘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뚝이 없었습니다. 장초범은 어렸을 때 다른 아이가 자신의 빈 소매를 잡아당기며 내 손은 어디 갔니? 너는 왜 손이 없어? 라고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다름은 꼬마 초범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충분히 낙관적이고 강하고 용감하기만 하며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초범은 할머니의 고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꼬마 초범은 한 손으로 자신의 하늘을 떠받들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살 되던 해 장초범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왼쪽 팔뚝을 함께 휘두르지 못하였기에 균형을 잡지 못해 장초범은 매일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장초범은 일반 어린이들과 나란히 경기장에 올라 전성 스피드 스케이팅 유소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의 하늘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2011년 장초범은 북경공상대학교의 예술계열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예술과 미디어 학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 장초범은 대학원 추천과 고액 연봉의 일자리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대학에서 교육 봉사를 할 때 들은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골 아이들은 내가 그들 마음속에 백설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어릴 때 저는 너무 겁이 많고 용감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아이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초범은 자신의 청춘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의 꿈과 공익의 꿈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인 장춘으로 돌아온 후 장초범은 초범 공익 꿈의 교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장초범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체 장애가 있는 540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초범은 선호하여 전국 도덕모범,

리공대학 공청단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뼛속 깊이 나는 매번 똑같은 자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초범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한 힘의 원천입니다.

0: 지금까지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날개 잃은 천사 장초범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도연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도연명은 중국 동진 시기 시인인데 이름은 잠이고 자는 원량이며 호는 정절입니다. 몰락된 사족 가정 출신인 도연명은 강서성 구강서남의 사람으로서 진나라 개국 공신이며 대사마치까지 오른 도간의 정손입니다. 비록 명문의 후손이었지만 도연명이 태어날 무렵 진나라의 국운이 서서히 쇠퇴되기 시작했고 도연명의 가문도 이에 따라 쇠락했습니다. 도연명은 선후로 강주 제조, 진군 참군, 건희 참군을 지냈으며 41살에 80여일간 평택령을 담임했습니다. 평택령으로 도연명은 벼슬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관리가 나오면 현령은 모자를 바로 쓰고 호리띠를 잘맨 후에 마중 나가야 했습니다. 도연명은 내 어찌 5마리의 녹봉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귀신을 맞을 소냐 라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관직을 버리고 조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도연명은 학문 높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인생은 푸른 하늘의 뜬 구름처럼 더덥다고 여겨 조년에 언가하여 칠현금을 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연명이 조년 생활로 돌아가는 심경을 토로한 것이 귀고 내사입니다. 작품은 관직을 사퇴하고 조는 생활로 돌아가는 해방감을 가을 정경 속에 그리면서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천명에 맡기는 심경을 봄의 정경 속에 묘사했습니다. 돌아가련다 이제 조는이 장차 거추를 주려하고 한다.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라는 명구로 시작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용탄조가 강하나 신선한 정경 묘사와 청한 풍취가 넘쳐 흐르는 걸작입니다. 이 시에는 관직을 내놓고 은구 생활을 하겠다는 도연명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명은 그 후로 63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은구 생활을 했습니다. 의희 말년에 황제는 그를 조작 좌량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도연명은 끝내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은구에 시와 글을 지으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작품으로서 120여 수의 시와 10여 편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도연명의 작품은 백성을 구하려는 큰 뜻을 담았으며 사회 모순을 폭로했고 암흑한 정치와 잔인한 통치자를 규탄했습니다. 금강노모, 산의 경을 읽고서 형가를 읊노라, 술주, 음주, 양장사에게 드리노라와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고 내사와 규원 전고와 같은 시편들은 도연명이 장기적으로 조는 생활을 하면서

순박한 농부들의 생활을 찬미하고 벼슬에 비해서 비난한 작품입니다. 그의 도화원시와 도화원기는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도시는 진시황의 폭정을 피하여 한나라와 진나라, 위나라 존재를 모르고 사는 세위의 도화원을 동경한 작품입니다. 세속을 떠난 도화원 생활은 도현명이 동경한 이상세계였습니다. 도화원에 대한 도현명의 동경은 암흑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불만이 안받침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난한 선비를 음노라와 오류선생전과 같은 작품은 도현명의 자서전적인 작품입니다. 도현명은 천성이 술을 좋아해서 그의 시는 편편 술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가을밤의 주류함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취중에 썼다고 하는 음주라는 제목이 붙인 20수의 연작은 도현명의 독특한 시경을 남김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현명은 아주 가난하게 조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줄인 창자를 달래고 겨울에는 이불 없이 잠잔다는 이 시 구절은 그의 가난한 생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도현명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도현명의 문학상의 성취를 본다면 오원 최고시의 우산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민가의 소묘수법을 발전시켰고 소박하고도 세련된 언어로서 자기의 심오한 감정을 토로한 데 있습니다. 그의 사부와 산문 작품도 서진일의 일시풍미하던 벽체화의 경향과는 거리를 멀리했으며 미사력구로 미화한 것이 아니라 소탈하고 자유롭게 쓰는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현명의 반항정신과 수박하고 쇠련된 필법, 조는 생활에 대한 찬미 등은 후시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는 시에 대한 영향과 도화원에 대한 동경은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도현명집 혹은 정절선 생집에 수록되었습니다.

0: 지금까지 도연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노바 대통령의 당선과 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0: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습근평 종석의 중요한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슬로벤스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조항 선전부가 왕극에게 시대 번복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7월 29일 카를로스 노바에게 촉전을 보내 그가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대통령 당선 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근년래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량화하고 쌍방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서로의 핵심 리익, 종대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실무 협력에서 또렷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노바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성과 관찰을 계기로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전국 화교 사무 사업 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와 화교 사무 종사자,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관철하고 실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단결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류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청취한 후 주황 통일전선사업부 화교사무종합국 국장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가 광범한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뜻이 깊고 원대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신심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목표에 착안해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연구, 포치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력해 화교 사무 분야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화교들의 마음과 힘을 널리 결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그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복건성 화교 판공실 주임 소화흠은 화교 사무 사업의 역사적 위치와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진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과 절친한 사이가 되고 화교 사무사업의 실천자가 되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기하고 사상으로 교포들의 마음을 선도하며 복근 교포 응접실을 잘 운영할 것입니다. 해남성 화교연합회 주석 소연은 화교 사무사업은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호로 건설하기 위해 화교계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귀국 화교인 광동성 면역학회 리사장 윤진남은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당과 국가가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립각해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화교계의 역량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남대학 화교 중국인 연구원 특별 초빙 교수 리명화는 신시대 화교 사무사업은 화교의 감정 수요를 료해하고 화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포 리익을 수호하고 교포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의 화교 사무사업은 기필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0: 리강 총리가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 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소결의 양국은 시종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양국 진선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향후 발전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슬로 벤스코와 함께 전통적 친선을 선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상호 연결,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동 분야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 동맹의 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리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합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당면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으며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임원동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린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 추진을 위해 슬로벤스코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1대1로 공동건설, 경제무역,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슬로벤스코 국민의회와 함께 친선적 왕래를 밀접히하고 립법, 감독 등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전개해 양국의 실무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지속적 대화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립법기구의 왕래를 강화하고 리해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영역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리홍충이 접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부채 썼으니까 덕수리 기동대 지동도이라 말이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료단과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는 학습 교양 목표 요구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사상 종풍 심화와 정치 종훈 추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학습과 점검, 시정을 일체화하고 장병들이 업무 추진의 가치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를 부대 고품질의 발전의 동력과 실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습 교양 전개례 공군 항공병 모호료단은 전쟁 대비 작전 분야의 지적관 편향을 심층 조사하고 점검하며 과거의 비행 시간만 중시하는 논리 등 표면적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훈련 중심을 실제 임무와 전형적 공중 상황 등 실전 실용 과목으로 기울이고 조종사들이 걱정 없이 기능을 연마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호료단 당국룡씨는 고강도 실전화 훈련 속에서 많은 전사들의 기술과 전술이 뚜렷하게 향상하고 다들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중 료단 당면에는 공정한 마음가짐과 사익 도모, 일루 쟁취와 대충 넘기기, 실천과 포기 등 내용을 둘러싸고 반성과 성사를 전개하며 업무 수행의 초심, 기준, 상태를 깊이 검토하고 문책하며 반성 속에서 직책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업무 중 형상공사, 단기 효과와 관련된 편향적 문제 15건을 정리하고 장병들이 당성 수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가치 추구를 바로잡도록 교양하고 인도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호료단 장효백 씨는 당성을 근본 자로 삼아 공산당원이라는 제일 신분, 당을 위해 일하는 제일 직책을 항시 명계하며 초심을 끊임없이 되묻고 초심을 소화하여 종족의 항로가 방향을 리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는 사상 각오와 책임감으로 기초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완성되지 않을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하며 강군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당위원회 위원들은 반소반대 내려가 좌담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의 절차 중시, 실전 경시, 성적 중시, 능력 경시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고생한 시간이 곧 훈련 성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부대에 반복되고 중첩되며 효율성이 낮고 압력이 가중되는 조잡한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극한 환경을 유지하고 훈련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어렵고 엄격한 실전 요구에서 출발해 중점, 난점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여전지 씨는 평소 훈련이 아무리 거창하고 장면이 보기 좋다고 해도 실전 검증을 견디지 못하면 최대의 지적관 편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기술의 겨루미자, 사상 기풍의 룡마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술과 전술 룡마, 사상과 기풍 룡마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훈련장을 전장으로 삼아 단련하고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전투력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학습 교양 중 부대 당면에는 작전이라는 근본 직능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제 대태로 돌발 사건 처리 임무에 대조하여 훈련에 부족한 고리를 채우며 114건의 문제를 목록에 넣어 정돈과 시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미 각종 난제 103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투력 기준이 훈련과 전쟁 대비

0: 올 상반기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은 181조 천억 원으로 가격 비교 가능 기준으로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첨단 제조, 첨단 기술 산업, 민생 소비 등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으며 첨단화, 국제화, 친환경화 전환 특징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은 6.2%, 2분기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거시적 경제와의 연동 표현으로 볼 때 상반기 우리나라 GDP는 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사회 물류 총액 성장 속도는 GDP 성장 속도보다 0.4%포인트 빨라 물류 수요가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버팀목과 인도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공업품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1월부터 5월까지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의 조속한 육성에 따라 첨단 제조 분야 물류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디지털 제품 제조업은 12.3% 증가하여 전체 공업품 성장 속도보다 각기 7.9%포인트,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류우항 주임은 물류 수요의 첨단화 추세가 뚜렷하여 공업품 물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공업품 물류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는 탄력적인 증가세를 보여 3.8% 늘었습니다. 류우항 주임은 구조적으로 온라인 경영 형태가 버팀목이 되고 소비 승격이 견인력이 되며 하향 시장이 확장되는 적극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상반기 전국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동기 상품 소매액 성장폭보다 3.7%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 업무가 보조를 같이해 확장되고 신경영 형태, 신모델이 민생 물류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상반기 물류업 총수입은 7조 2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업계 경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 효율 증대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물류 효능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방공실이 29일 오전 15차원의 전망계획 출발 계열두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승인한 발명특허수가 45만 3천 건에 달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국 지위를 한층 더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예문표는 올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236만 건에 달하고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8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57만 4천 개,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425만 4천 건이며 국내 총량이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4세대 정보기술 영역의 유효 발명특허는 총량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영역의 발명특허 축적량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예문표 부국장은 15차기는 전망계획 시기 신질 생산력 발전과 핵심 기술 공략, 특색 5세 산업 육성 등 국가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제도와 기술 공급을 통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팅 등 영역의 지적 재산권 보호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운영 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0: 그리고 관련 국제 규칙과 표준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발전 기회를 다그쳐 선점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지적 재산권 종합 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1: 중국 만리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광서 쫑족

0: 넘겼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재배 가구와 기업의 생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구매상 림숙하는 현재 만리 생화 가격이 근당 최고 51원까지 올랐다며 광서 횡주의 만리화 공급이 하루빨리 회복되면 화농도 차 상인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가 최근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기간 군사교수 과학연구일선에서 분타는 과정에 심각한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지만 왕극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국제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극은 신시대 군대 교육과 과학기술 일군의 우수한 대표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커피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선별, 베이킹, 연마, 포장 등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장을 마친 완제품 커피를 화물차에 탑재한 후 공항으로 운송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아라비카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풍부한 커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과 바다를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차 관리국 샤피 우마이어 부국장에 따르면 7월 7일에 2025-2026 회계 년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제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회계 년도에 제5위와 2년 전에 제7위보다 더 향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2026 회계 년도에 중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마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 확대는 고품질 커피의 공급, 물류 서비스의 개선, 밀접한 양국 무역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중국과 수교한 미 발달국의 100% 세목 제품에 대해 0%의 특혜 세류를 적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 상협회 지자트 월쿠 시장은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상들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도록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케냐 몸바사 항구의 부두에서 샤베라와 커피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을 만재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장면은 이미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화물을 만재한 화물선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 중이며 항구의 조정원의 무전기는 조용할 사이가 없습니다. 몬바사 나이비로 화물철도 라이츠항역은 운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고 열차 바고는 전부 만재한 상태입니다. 현장 관리원 샘

0: 기다렸지만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니아 철도국 라이츠 항역 작업장 책임자 듀크 카이 안체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농업품의 공급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가정용품,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수산물, 방직 원료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가운데 아보카도는 1.3배, 사과는 89.6%, 오렌지는 27.9%, 자몽은 11.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물품 중 75%는 자본품과 중간품이며 주로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성 자료이지 소비 자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공장에서 가공한 원두에서 몸바사 항구 타워 크레인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몸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달리는 열차까지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생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0: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불이 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란과의 휴전, 이번엔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사헌법 역사 자료 전시관에서 이 몇 통의 편지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모택동 동지가 당시 북경에서 근무하던 류석이 동지에게 보낸 친필 서한입니다. 편지 속의 제2원고와 제3원고는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 원고를 가리킵니다.
5: 항주는 세종국 첫 헌법을 작성한 곳입니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3월까지 모택동 주석이 인솔한 헌법 초안 작성 소조는 이곳에서 77일 동안의 낮과 밤을 이어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소호고라고 합니다. 이 조안은 세종국 첫 헌법 탄생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4: 헌법 초안 작성조를 거느리고 오사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모택동 동지는 구두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초안 원고에 수차 병어를 달고 글을 다듬었습니다. 한편 초안의 매개 부분의 내용에 대해 거듭 연구하고 론증하며 한 구절 한 글자씩 내려가며 다듬었습니다. 모택동 동지와 소조 성원들은 또 대량의 헌법 관련 자료들을 열독했습니다.
5: 주석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장부터 책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쌓여있는 서적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 관련 자료이며 중국 역사 속의 헌법부터 세계 각국의 헌법까지 골고루 갖춰졌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당시 주석의 저명한 논단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바로 헌법을 다루는 것은 과학을 다루는 것이라는 논단입니다.
4: 1954년 6월 14일 헌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후 두 달 남짓한 기간 전국 각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헌법 초안 학습과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분의 1의 국민이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 대토론을 통해 당과 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통된 염원이 충분히 구현되었습니다. 1954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제1기 인대대표들은 1197장의 찬성표 만장일치로 세종국의 첫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오사헌법 반포 시행으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법치 건설은 이미 70여 년의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0: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해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법치 사상은 신시대 법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리론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신시대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입니다. 둘째, 전면적 의법 지국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 분야의 활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2020년 7월 말 법제일보 창간 40주년에 즈음해 법제일보 사무청사 외벽에 걸린 법제일보 네 글자 중 제자를 제도의 제에서 관리의 치로 바꿨습니다.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뜻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결부된 제자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법과 관리가 결합된 법치는 한 국가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라는 개념은 법에 따른 국가 관리의 기본적 내포를 개괄한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에 대해 교류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을 견지해야 하는가?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 国无常强，无常弱。奉法者强，则国强；奉法者弱，则国弱。经过长期努力。 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已经形成，我们国家和社会生活各方面总体上实现了有法可依，这是我们取得的重大成就，也是我们继续前进的新起点。形势在发展，时代在前进，法律体系必须随着时代和实践发展而不断发展。
2: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 유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할 수 없고 영원히 약할 수도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연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남 총각과 장족천회가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하남산문협 황하기슬께서 서장 아동현 퇴나형의 서력고원의 변강까지의 거리는 3,6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이 모나먼 거리를 넘어 2023년에 인연을 맺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젊은 부부들이 변방일선에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매일매일 묵묵히 민족 단결과 변방을 수호하고 변강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22세인 하남 총각 장수는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서장 시가제시 아동현 퇴나향 평안법치판공실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 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에서는 민족단결, 마음은 당을 따라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군인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장수가 출연 요청을 받게 되고 퇴나향 래규촌 과학기술 전담 간부인 서장처녀 백마오주가 촌의 위임을 받고 안무 연습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습 초반 장수는 대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마오주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잘 알려줬습니다. 반대로 백마오주가 농민 목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구가 애매한 조항을 만나면 장수가 관련 문건을 토대로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대 외 민족 단결 이야기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 때 무대 밖의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평소 마을 방문 업무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마오주는 목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야크 품종 개량, 새끼 낳기와 보육, 초지 관리 등 일에 매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통계했습니다. 장수는 그 뒤를 따라 정보 등록, 촬영, 자료 정리 등 사물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산 등성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난해지고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변강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수가 독학한 어설픈 서장으로 백마오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마오주는 그때 제가 잘못된 발음을 고쳐줬더니 그 후로 자꾸 저를 붙잡고 장조거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초목라르 설산이 하얗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애틋한 감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함께하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2024년 두 사람은 서로의 고향을 오가면서 3,600m를 사이에 둔 두 가정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퇴나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러 온 동료들은 변강에 뿌리 내린 신랑 신부를 보며 여기에 집을 꾸렸으니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방 일선을 누볐습니다. 백마오주는 축산업 발전에 집중해 품종 개량을 이끌며 목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장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도 순찰 임무가 떨어지면 날이 밝기 전에 순찰의 길에 나섰습니다. 백마오주는 각자 바빠서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초목라르 설산이 솟아있고 그 기슭으로 포장된 국도가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습니다. 노을이 짙어지자 변강 소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백마오조의 집안 불빛도 수천 가구의 불빛과 하늘로 이어져 변강을 지키는 따뜻하고 굳건한 수호의 장벽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란과의 휴전, 이번에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최근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란에 대한 타격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10여 일간 이어진 미군의 대이란 공습도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사는 26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만약 미군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자국의 행동을 멈출 것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지가 주동적인 중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곤란과 다중 계산 속에서 나온 할 수 없는 휴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대이란 공습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이 지금 규모의 공습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공습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군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이래 미군 4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륜 교수는 미군의 연속적인 이란 공습으로 군사 타격의 한계 효용이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휴전 명분을 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습을 중지한 것입니다. 둘째, 미군 탄약 재고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얼마 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방공시스템 6경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모했다면서 그 재고가 우려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도 트럼프에게 방공 6경 미사일의 부족은 중동지역의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한 미군의 더 많은 사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정밀타격 탄약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은 다시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압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0여 일간 상호 습격과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만델 해협 항행도 차단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두 해협의 위기는 국제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 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다시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가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해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 민중은 미국과 이란 충돌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세를 완화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번에 대이란 군사 타격을 중단시킨 것은 외교적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체결한 어 양해각서에 따라 쌍방은 60일안의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외교 창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많은 미국 관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근과 채찍 병행 방법을 권고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다중 압박 속에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지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쉽지 않았고 전쟁의 불길이 다시 붙을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최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미국 휴전의 진정성에 대해 낙관보다 의심이 더 큽니다. 트럼프 또한 24일 대이란 타격 중지를 선언한 직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신뢰가 취약해 현재 상호 타격이 멈췄더라도 향후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모순의 외부 확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레바논 정세도 불안정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경우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빌어 새로운 대이란 대규모 군사 행동을 기획할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죠. 좋은 타이밍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네, 같은 기회가 와도 준비된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하는 의지입니다. 네, 타이밍은 기다려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력을 쌓다가 만났을 때 잡는 겁니다. 네, 운은 비록 우연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반복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운과 타이밍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번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선한 빛으로 연길의 밤을 밝힌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의 사랑 나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영행 금지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호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당의 지도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효과성으로 능란하게 전환시키며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가 생기와 활력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요지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 업무 일꾼 태워 건설을 강화하고 양성, 평가, 임용, 격려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며 사회 업무 전문 인재가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완비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제도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요구 반영, 모순 해소 등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회 당건설 사업관리 체제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종협회와 상회 개혁 심화와 형태 전환 및 발전을 추진하며 업종협회와 상회가 사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조직 육성 및 지원 기제를 보완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및 사회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능력을 높이고 지역 자원 역량을 통합하며 시민 직통 전화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 높게 완수하기 중점상 목록관리 기제와 상시화 추진 기제를 완비하며 대중에게 온라인 처리, 즉시 처리, 단번 처리의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구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호족 제도 개혁과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 제도 개혁을 통일적으로 심화하며 탈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다그치고 인민 대중이 도시에 융합하는 기대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향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는 제도를 완비하고 기층 권력 책임 목록을 제정하고 완비하며 가도와 향진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당 책임 부문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방식을 보완하고 향진 종법위원회, 종합정비센터, 인민법정, 공안파출소, 사법소를 총괄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며 향진의 소비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기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고 사회 거버넌스의 경로와 목표, 리념과 원칙, 근본 방향, 방법과 수단, 조력점을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연히 실시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 거버넌스 사업이 시정 종합한 방향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위이자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당 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합된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당의 령도를 사회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당의 리론적 우위, 정치적 우위, 조직적 우위, 제도적 우위,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강대한 효과성으로 조

0: 각급 당면회와 정법 요원회는 주도와 총괄, 통일적인 협동과 조율, 독촉 처리와 구체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 사회를 건설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실현하는 가치의 귀속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업무의 첫 자리에 놓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는 상시와 기재를 추진하며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량질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화 경로를 원활해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기재를 혁신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신변에 나타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에 가장 광범한 참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이 강한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에서 대중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평가의 표결기를 진정으로 대중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최종 평론가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의 운영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치는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법치 요구를 사회 거버넌스의 여러 층차, 재반 분야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훈촌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가노라면 연어의 고향으로 알려진 밀강향 해방촌이 아늑한 산자락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변두리 지역 특유의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흰 벽에 회색 지붕을 얹은 조선적 민가들이 비탈진 땅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를 뛰어 있으며 나무 울타리가 아담한 마당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아늑한 삶의 향기입니다. 말끔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 곳곳마다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해방촌의 발전 비결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랭수어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마을 특색 산업의 중심지로 마을전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연어 육종 기지의 치호 부화장에 들어서면 현대식 전자동과 육종 장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어 치호의 번식촌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밀강향 종합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90년대 후 농업 담당자 윤장은 내 기지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치어를 양식하고 있는가는 물음에 규모가 상당합니다라며 2단식 부화 장치를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는 연간 약 100만 개 알을 부화시키며 수년간 운영한 결과 생존율을 7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상층에서 알이 부화되면 지어가 부화 직후 자연스럽게 하층 트레이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트레이 내부에는 인공 수초가 설치되어 있어 지어가 물살에 또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며 자연 하천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 덕분에 부화된 치어의 체력은 더 우수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매년 9월 연어의 회기철이 시작됩니다. 연어들은 무리를 지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알을 낳습니다. 이 시기는 강가에서 가장 북적이는 시점입니다. 네, 연장은 우리는 인공적으로 알을 채취하고 수정하여 지어가 부화하면 다시 한꺼번에 방류합니다. 강물은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는 강을 살립니다. 생태계가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자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태, 민생, 소득 증대라는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윈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 산업만으로도 마을 공동체는 매년 약 7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식 성수기에는 기지에서 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윤장은 말을 마치고 시간을 확인한 뒤 다시 옆에 있는 부화기 수원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젊은 기층 간부가 고향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의 작은 마을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네, 부화장을 나서자 햇볕이 따뜻하게 감싸왔습니다. 마을의 도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길가에는 쓰레기통이 정렬되어 있어 예전처럼 나 뒹구는 장작이나 잡동사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남색의 태양광 패널은 햇볕에 반짝이고 바람이 불어오면 볶은 콩의 진한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곤촌시 부강재배 전문 합작사가 건설한 해방촌 콩기름 공장은 2023년에 가동됐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면 자동 착유기가 작동하며 황금빛 콩기름을 천천히 내보냅니다. 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존석이 박혀라는 기름병에 반쯤 기름을 담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기름은 정통 압착 방식으로 만들었고 또 전부 비유전자 변형

해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소함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 이 고소한 향 하나만으로도 마을의 콩기름은 판매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1년에 7개월 동안 생산하며 하루에 6,500근의 태도를 사용하면 700근의 기름과 5,000근의 대도선을 얻습니다. 네, 저희는 대당 훈촌발전소와 중국 남방항공 길림지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연간 수입은 거의 4만 원이 늘어납니다. 네,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거닐며 박해라는 마을의 살림살이를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네, 냉소가 대표 특산물이며 태양광 발전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요. 또 정통 압착 콩기름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규모 산업입니다. 네, 지난 5년간 마을 공동체가 벌어들인 총액은 약 443.5만 원에 이릅니다. 모은 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마을 실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네, 이 돈은 3.92km 아스팔트 도로 정비, 1,400m 이상 되는 쌀겨 토랑과 2,200m 이상의 하수 배관망 설치, 34가구의 실내 수세식 화장실 교체, 식수원 전면 보수 등에 사용됐습니다. 네, 문화광장을 지나니 몇몇 어르신들이 긴 복도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옆 케이트볼 경기장에서는 조민들이 느긋하게 케이트볼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박혜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단 2년 동안 마을에서 위험한 건물 4채와 폐기된 창고 그리고 가축우리 3채를 철거했으며 1000m가 넘는 울타리를 정비하고 4,100여 그루의 화초를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 걸쳐 주거 환경을 집중 정비했습니다. 네, 72세 최미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흙길이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온통 진흙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길도 평평해지고 가로등도 밝아졌고 집 앞뒤가 모두 깨끗해졌어요. 밥 먹고 나면 광장에 나가 산책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네, 할머니의 눈가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주민 한태일의 목조각 작은 마당에는 크고 작은 목재와 미완성 작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갓 자른 나무의 상쾌한 향기가 감도는 가운데 한태일은 의자에 앉아 조각 칼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나무 한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다람쥐와 독특한 모양의 산열매, 모든 조각품은 매끄럽고 용기 있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나무의 고유한 결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네, 다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무로 조각한 겁니다. 네, 한태일이 소개했습니다. 네, 그는 예전에 산에서 작업하던 중 모양이 좋고 나뭇결이 아름다운 마른 나무를 발견하면 집에 가져와 다듬으면서 작은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좋아하고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은 곧 생계수단이 되었답니다. 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석양이 마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각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바람에는 밤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마을 입구에 돌다리에 앉아 푸른 산과 요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 이 작은 마을의 일상이 발랄에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에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강을 품고 연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태양광 발전과 콩기름 생산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 마을은 길림성의 문명촌진과 연변초선적 자치주, 주거환경, 시범촌 등 여러 영예를 수상하며 명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박석의 말대로 우리는 마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실속을 바랍니다. 한 걸음씩 성실히 나아간다면

날마다 발전할 것입니다. 네, 산이 높고 길이 먼 이곳, 세월은 요요히 흐릅니다. 이 강물이 키운 작은 마을은 부지런한 촌민들의 손길로 매일 더욱 번영하는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향촌 진흥의 답을 이 마을 정산 록수 속에 담아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빛으로 영길의 밤을 밝힌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의 사랑 나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앞에는 매일 밤 9시가 넘으면 환한 노란 등이 보온 상자를 비추고 있는데 보온 상자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늦은 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노란 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길시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입니다. 15살 때 식당에서 일하던 평범한 봉원에서 지금 38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로 성장한 그는 손이는 고난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라며 매일같이 따뜻한 도시락으로 도시의 온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순금 씨는 어려웠던 요년 시절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선행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속 깊은 공감과 고마움이 그의 무료 도시락 나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네, 김순금은 가게가 바로 연변대학 근처라 대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표정의 학생들을 볼 때마다 옛날의 저를 떠올리게 됩니다. 눈길이 한 분 더 가고 마음이 쓰이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영업이 끝난 후 남은 신선한 식재료들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네,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저녁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가게 앞 보온 상자에 넣어두고 필요한 학생들이 무료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줍어 쉽게 무료 나눔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느낀 김순금은 매일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환한 미소로 반기며 학생들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불편해할까봐 말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가정 상황도 묻지 않았고 거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만 건네는 김순금의 진심은 학생들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온 상자 속의 도시락도 하나둘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한 무료 도시락들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자 김순금은 선행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일찍 나와 거리를 쓸고 배달원들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비는 모습들이 마음 쓰였던 그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끼니 거르기 일쑤인 그들에게도 온정을 전하기 시작했고 가게에서 식사하는 모든 환경미화원과 배달원들에게 모든 메뉴 20% 할인 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묻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그가 스스로 정한 선행의 규칙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가정 상황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의 선행은 오로지 행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온 상자에는 늘 그가 정성껏 준비한 단열 포사기들이 도시락을 감싸고 있고 조선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쓰인 따뜻한 식사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은 여러 민족 학생들을 모두 챙기고 싶은 낯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단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듬어주고 싶습니다. 네, 김순금은 마음속에 품은 소박한 바람을 위해 도시락 무료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도시락을 담은 보온 상자 옆에는 그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둡고 긴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는 김순금이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그 자신이 걸어온 인상의 나침반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범한 일터에서 매일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어려운 학생들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이 밝힌 이 작은 빛은 이젠 거리 전체로 퍼져나가 주변의 상인들도 그의 선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정을 품고 그 온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쁜 김순금은 2025년 연변 훌륭한 사람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하여금 령, 단일 행, 금할 금, 그칠 지, 령행 금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명령은 지켜야 하고 금지사항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엄정함을 형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상나라 말 주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고 전방백기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희창은 고랑의 통치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여러 곳에 인재들을 모으고 공력을 길렀으며 각지의 제후들과 탄압하면서 상나라를 뒤엎을 준비를 다져나갔습니다. 이렇게 9년이 지나니 두 나라의 공력이 크게 강성해졌고 두 나라를 따르는 제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헌데 불행하게도 이때 희창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희창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아들인 희발을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두 나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었다. 내가 만약 행하도록 명령 한 바를 사람들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고 금에 할 바를 령하면 사람들이 즉시 중지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대업의 시작이니라. 부디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다오. 네, 후에 희발은 군사를 일으켜 상나라를 공격했고 상나라의 고랑은 71만의 대군을 보내 두 나라 군대와 결전을 벌였습니다. 허나 고랑에게 불만을 품은 상나라 군사들이 전장에서 장끝을 돌리니 상나라 군대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고랑은 대세가 이미 기운 것을 보고는 분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희발이 바로 그 유명한 주무왕입니다. 네, 고사성어 령행 금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노바 대통령의 당선과 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0: 화교 사무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슬로벤스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조항 선전부가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7월 29일 카를로스 노바에게 촉전을 보내 그가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대통령 당선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근년래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량화하고 쌍방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서로의 핵심 리익, 종대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실무 협력에서 또렷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노바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성과 관찰을 계기로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전국 화교 사무 사업 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에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와 화교 사무 종사자,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관철하고 실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단결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청취한 후 조항 통일전선사업부 화교사무종합국 국장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가 광범한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뜻이 깊고 원대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신심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목표에 착안해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연구, 포치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력해 화교 사무 분야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화교들의 마음과 힘을 널리 결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그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복건성 화교 판공실 주임 소화흠은 화교 사무 사업의 역사적 위치와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진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과 절친한 사이가 되고 화교 사무소

0: 사업의 실천자가 되라는 습근평 총서기에 중요한 당부를 명기하고 사상으로 교포들의 마음을 선도하며 복근 교포 응접실을 잘 운영할 것입니다. 해남성 화교연합회 주석 소연은 화교사무 사업은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호로 건설하기 위해 화교계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귀국 화교인 광동성 면역학회 리사장 윤진남은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당과 국가가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화교계의 역량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남대학 화교 중국인 연구원 특별초빙 교수 리명화는 신시대 화교 사무사업은 화교의 감정 수요를 료해하고 화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포 리익을 수호하고 교포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의 화교 사무사업은 기필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리강 총리가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 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교일에 양국은 시종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양국 진선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향후 발전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슬로 벤스코와 함께 전통적 친선을 선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상호 연결,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 동맹의 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리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합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당면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으며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임원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 추진을 위해 슬로벤스코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1대1로 공동건설, 경제무역,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슬로벤스코 국민의회와 함께 친선적 왕래를 밀접히하고 립법, 감독 등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전개해 양국의 실무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지속적 대화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립법기구의 왕래를 강화하고 리해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영역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리홍충이 접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무체 썼으니까 독수리 기동대 지동도이라 말이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료단과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는 학습 교양 목표 요구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사상 정풍 심화와 정치 정훈 추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학습과 점검, 시정을 일체화하고 장병들이 업무 추진의 가치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를 부대 고품질의 발전의 동력과 실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습 교양 전개례, 공군 항공병 모우려다는 전쟁 대비 작전 분야의 지적관 편향을 심층 조사하고 점검하며 과거의 비행 시간만 중시하는 논리 등 표면적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훈련 중심을 실제 임무와 전형적 공중 상황 등 실전 실용 과목으로 기울이고 조종사들이 걱정 없이 기능을 연마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우려단 당국룡 씨는 고강도 실전화 훈련 속에서 많은 전사들의 기술과 전술이 뚜렷하게 향상하고 다들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중 료단 당면에는 공정한 마음가짐과 사익 도모, 인류 쟁취와 대충 넘기기, 실천과 포기 등 내용을 둘러싸고 반성과 성사를 전개하며 업무 수행의 초심, 기준, 상태를 깊이 검토하고 문책하며 반성 속에서 직책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업무 중 형상공사, 단기 효과와 관련된 변형적 문제 15건을 정리하고 장병들이 당성 수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가치 추구를 바로잡도록 교양하고 인도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우려단 장효백 씨는 당성을 근본 자로 삼아 공산당원이라는 제일 신분, 당을 위해 일하는 제일 직책을 항시 명기하며 초심을 끊임없이 되묻고 초심을 소화하여 종족의 항로가 방향을 리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는 사상 각오와 책임감으로 기초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완성되지 않을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하며 강군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당위원회 위원들은 반소반대 내려가 좌담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의 절차 중시, 실전 경시, 성적 중시, 능력 경시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고생한 시간이 곧 훈련 성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부대에 반복되고 중첩되며 효율성이 낮고 압력이 가중되는 조잡한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극한 환경을 유지하고 훈련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어렵고 엄격한 실전 요구에서 출발해 중점, 난점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여전지 씨는 평소 훈련이 아무리 거창하고 장면이 보기 좋다고 해도 실전 검증을 견디지 못하면 최대의 지적관 편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기술의 겨루미자 사상 기풍의 룡마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술과 전술 룡마, 사상과 기풍 룡마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훈련장을 전장으로 삼아 단련하고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전투력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학습 교양 중 부대 당면에는 작전이라는 근본 직능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제 대태로 돌발 사건 처리 임무에 대조하여 훈련에 부족한 고리를 채우며 114건의 문제를 목록에 넣어 정돈과 시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미 각종 난제 103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투력 기준이 훈련과 전쟁 대비 전 과정에 관철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진소련 씨는 국가급 대태로 주목부대로서 우리의 최대 지적은 화려한 훈련 성적이 아니라 관건적인 시각에 꼬내쓸 수 있고 돌진할 수 있으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학습 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한편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자를 관찰하며 참답고 실속 있고 실력 있는 기풍으로 부대 전투력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181조 천억 원으로 가격 비교 가능 기준으로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첨단 제조, 첨단 기술 산업, 민생 소비 등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으며 첨단화, 국제화, 친환경화 전환 특징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6.2%, 2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거시적 경제화의 연동 표현으로 볼 때 상반기 우리나라 GDP는 동기 대비 4.7% 증가.

0: 12.3% 증가하여 전체 공업품 성장 속도보다 각기 7.9%포인트,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류호황 주임은 물류 수요의 첨단화 추세가 뚜렷하여 공업품 물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공업품 물류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단위화 주민 물품 물류는 탄력적인 증가세를 보여 3.8% 늘었습니다. 류우항 주임은 구조적으로 온라인 경영 형태가 버팀목이 되고 소비 성격이 견인력이 되며 하향 시장이 확장되는 적극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상반기 전국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동기 상품 소매액 성장폭보다 3.7%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 업무가 보조를 같이 해 확장되고 신경영 형태, 신모델이 민생 물류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상반기 물류업 총수입은 7조 2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업계 경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 효율 증대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물류 효능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办公室이 29일 오전 15차 전망계획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승인한 발명특허수가 45만 3천 건에 달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국지위를 한층 더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이며 보국장인 예문표는 올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236만 건에 달하고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8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57만 4천 개,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425만 4천 건이며 국내 총량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4세대 정보기술 영역의 유효 발명특허는 총량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영역의 발명특허 축적량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예문표 부국장은 15차 전망계획 시기 신질 생산력 발전과 핵심 기술 공략, 특색 5세 산업 육성 등 국가 15차 전망계획 요강의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제도와 기술 공급을 통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팅 등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영 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발전 기회를 다그쳐 선점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0: 중국 만리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광서 쫑족 자치구 횡주시는 만리화 재배 면적이 18만 무를 넘습니다. 지난 7월 6일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횡주시에 심각한 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해 많은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재배 가구와 기업의 생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구매상 림숙하는 현재 만리 생화 가격이 근당 최고 51원까지 올랐다며 광서 횡주의 만리화 공급이 하루빨리 회복되면 화농도 차 상인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가 최근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기간 군사교수 과학연구 일선에서 분타는 과정에 심각한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지만 왕극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극은 신시대 군대 교육과 과학기술 일군의 우수한

오늘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커피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선별, 베이킹, 연마, 포장 등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장을 마친 완제품 커피를 화물차에 탑재한 후 공항으로 운송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아라비카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풍부한 커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과 바다를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차 관리국 샤피 우마이어 부국장에 따르면 7월 7일에 2025-2026 회계 년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제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회계 년도에 제5위와 2년 전에 제7위보다 더 향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2026 회계 년도에 중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마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 확대는 고품질 커피의 공급, 물류 서비스의 개선, 밀접한 양국 무역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중국과 수교한 미 발달국의 100% 세목 제품에 대해 0%의 특혜 세류를 적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 상협회 지자트 월쿠 시장은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상들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도록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케냐 몸바사 항구의 부두에서 샤베라와 커피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을 만재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장면은 이미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화물을 만재한 화물선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 중이며 항구의 조정원의 무전기는 조용할 사이가 없습니다. 몬바사 나이비로 화물철도 라이츠항역은 운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고 열차 바고는 전부 만재한 상태입니다. 현장 관리원 샘 압둘은 한창 화물 열차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압둘에 따르면 예전에는 빈 바고 귀환률이 높을까봐 걱정했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의 주문

0: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니아 철도국 라이츠 항역 작업장 책임자 듀크 카이 안체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농업품의 공급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가정용품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수산물, 방직 원료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가운데 아보카도는 1.3배, 사과는 89.6%, 오렌지는 27.9%, 자몽은 11.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물품 중 75%는 자본품과 중간품이며 주로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성 자료이지 소비 자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공장에서 가공한 원두에서 몸바사 항구 타워 크레인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몸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달리는 열차까지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생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0: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불이 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란과의 휴전, 이번엔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사헌법 역사자료 전시관에서 이 몇 통의 편지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모택동 동지가 당시 북경에서 근무하던 류석이 동지에게 보낸 친필 서한입니다. 편지 속의 제2원고와 제3원고는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 원고를 가리킵니다.
5: 항주는 세종국 첫 헌법을 작성한 곳입니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3월까지 모택동 주석이 인솔한 헌법 초안 작성 소조는 이곳에서 77일 동안의 낮과 밤을 이어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소호고라고 합니다. 이 조안은 세종국 첫 헌법 탄생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4: 헌법 초안 작성조를 거느리고 오사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모택동 동지는 구두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초안 원고에 수차 병어를 달고 글을 다듬었습니다. 한편 초안의 매개 부분의 내용에 대해 거듭 연구하고 론증하며 한 구절 한 글자씩 내려가며 다듬었습니다. 모택동 동지와 소조 성원들은 또 대량의 헌법 관련 자료들을 열독했습니다.
5: 주석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장부터 책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쌓여있는 서적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 관련 자료이며 중국 역사 속의 헌법부터 세계 각국의 헌법까지 골고루 갖춰졌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당시 주석의 저명한 논단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바로 헌법을 다루는 것은 과학을 다루는 것이라는 논단입니다.
4: 1954년 6월 14일 헌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후 두 달 남짓한 기간 전국 각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헌법 초안 학습과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분의 1의 국민이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 대토론을 통해 당과 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통된 염원이 충분히 구현되었습니다. 1954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제1기 인대대표들은 1197장의 찬성표 만장일치로 세종국의 첫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오사헌법 반포 시행으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법치 건설은 이미 70여 년의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 과정에서 법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해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법치 사상은 신시대 법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리론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신시대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입니다. 둘째, 전면적 의법 지국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 분야의 활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2020년 7월 말 법제일보 창간 40주년에 즈음해 법제일보 사무청사 외벽에 걸린 법제일보 네 글자 중 제자를 제도의 제에서 관리의 치로 바꿨습니다.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뜻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결부된 제자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법과 관리가 결합된 법치는 한 국가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라는 개념은 법에 따른 국가 관리의 기본적 내포를 개괄한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에 대해 교류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을 견지해야 하는가?

0: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 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已经形成，我们国家和社会生活各方面总体上实现了优法可依，这是我们取得的重大成就，也是我们继续前进的新起点。形势在发展，时代在前进，法律体系必须随着时代和实践发展而不断发展。
2: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금평 총서기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 유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할 수 없고 영원히 약할 수도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연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뿌리 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

하남산문협 황하기슬께서 서장 아동현 퇴나형의 서력고원의 변강까지의 거리는 3,6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이 모나먼 거리를 넘어 2023년에 인연을 맺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젊은 부부들이 변방 일선에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매일매일 묵묵히 민족 단결과 변방을 수호하고 변강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22세인 하남 총각 장수는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서장 시가제시 아동현 퇴나향 평안법치판공실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 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에서는 민족단결, 마음은 당을 따라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군인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장수가 출연 요청을 받게 되고 퇴나향 레규촌 과학기술 전담 간부인 서장 처녀 백마 오주가 촌의 위임을 받고 안무 연습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습 초반 장수는 대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마 오주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잘 알려줬습니다. 반대로 백마 오주가 농민 목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

이루어졌습니다. 무대 외 민족 단결 이야기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 때 무대 밖에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평소 마을 방문 업무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마오주는 목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야크 품종 개량, 새끼 낳기와 보육, 초지 관리 등 일에 매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통계했습니다. 장초는 그 뒤를 따라 정보 등록, 촬영, 자료 정리 등 사물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산 등성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난해지고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변강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수가 독학한 어설픈 서장어로 백마오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마오주는 그때 제가 잘못된 발음을 고쳐줬더니 그 후로 자꾸 저를 붙잡고 장조거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초목라르 설산이 하얗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애틋한 감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함께하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2024년 두 사람은 서로의 고향을 오가면서 3600m를 사이에 둔 두 가정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퇴나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러 온 동료들은 변강에 뿌리 내린 신랑 신부를 보며 여기에 집을 꾸렸으니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진심어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방일선을 누볐습니다. 백마오주는 축산업 발전에 집중해 품종 개량을 이끌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장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도 순찰 임무가 떨어지면 날이 밝기 전에 순찰의 길에 나섰습니다. 백마오주는 각자 바빠서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초목라르 설산이 솟아있고 그 기슭으로 포장된 국도가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습니다. 노을이 짙어지자 변강 소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백마오조의 집안 불빛도 수천 가구의 불빛과 하늘로 이어져 변강을 지키는 따뜻하고 굳건한 수호의 장벽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란과의 휴전, 이번에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최근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란에 대한 타격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10여 일간 이어진 미군의 대이란 공습도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사는 26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만약 미군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자국의 행동을 멈출 것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지가 주동적인 중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곤란과 자중 계산 속에서 나온 할 수 없는 휴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대이란 공습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이 지금 규모의 공습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공습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군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이래 미군 4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1962년도에 정룡 교수는 미군의 연속적인 이란 공습으로 군사 타격의 한계 효용이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휴전 명분을 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습을 중지한 것입니다. 둘째, 미군 탄약 재고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얼마 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6경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모했다면서 그 재고가 우려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도 트럼프에게 방공 요격 미사일의 부족은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한 미군의 더 많은 사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타격 탄약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은 다시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압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0여 일간 상호 습격과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만델 해협 항행도 차단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두 해협의 위기는 국제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 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다시 갤런당 $4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가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해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 민중은 미국과 이란 충돌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세를 완화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번에 대이란 군사 타격을 중단시킨 것은 외교적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쌍방은 60일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외교 창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많은 미국 관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근과 채찍 병행 방법을 권고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다중 압박 속에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지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쉽지 않았고 전쟁의 불길이 다시 붙을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최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미국 휴전의 진정성에 대해 낙관보다 의심이 더 큽니다. 트럼프 또한 24일 대이란 타격 중지를 선언한 직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신뢰가 취약해 현재 상호 타격이 멈췄더라도 향후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모순의 외부 확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레바논 정세도 불안정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경우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빌어 새로운 대이란 대규모 군사 행동을 기획할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죠. 좋은 타이밍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네, 같은 기회가 와도 준비된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하는 의지입니다. 네, 타이밍은 기다려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력을 쌓다가 만났을 때 잡는 겁니다. 네, 운은 비록 우연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반복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운과 타이밍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선한 빛으로 연길의 밤을 밝힌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의 사랑 나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영행 금지의 뜻풀이와 요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호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당의 지도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효과성으로 능란하게 조난시키며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가 생기와 활력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요지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 업무 일꾼 태호 건설을 강화하고 양성, 평가, 임용, 격려 기재를 한층 더 보완하며 사회 업무 조문 인재가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완비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제도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요구 반영, 모순 해소 등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업종협회와 상위 당건설 사업관리체제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종협회와 상위 개혁심화와 형태 조난 및 발전을 추진하며 업종협회와 상위가 사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조직 육성 및 지원 기재를 보완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및 사회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능력을 높이고 지역 자원 역량을 통합하며 시민 직통 전화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0: 오물을 효율 높게 완수하기 중점상 목록관리 기재와 상시화 추진 기재를 완비하며 대중에게 온라인 처리, 즉시 처리, 단번 처리의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구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호족 제도 개혁과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 제도 개혁을 통일적으로 심화하며 탈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다그치고 인민 대중이 도시에 융합하는 기대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향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는 제도를 완비하고 기층 권력 책임 목록을 제정하고 완비하며 가도와 향진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당 책임 부문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방식을 보완하고 향진 종법위원회, 종합정비센터, 인민법정, 공안파출소, 사법소를 총괄하는 업무기세를 보완하며 향진의 소비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기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고 사회 거버넌스의 경로와 목표, 리념과 원칙, 근본 방향, 방법과 수단, 조력점을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연히 실시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 거버넌스 사업이 시정 종합한 방향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위이자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당 조직의 령도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합된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당의 령도를 사회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적 령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당의 리론적 우위, 정치적 우위, 조직적 우위, 제도적 우위,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위를 사회 거버넌스의 강대한 효과성으로 조난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회 거버넌스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형세를 분석하고 연구 판단하며 중점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주도와 총괄, 통일적인 협동과 조율, 독촉 처리와 구체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 사회를 건설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실현하는 가치의 귀속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업무의 첫 자리에 놓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는 상시화 기재를 추진하며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량질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화 경로를 원활해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기재를 혁신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신변에 나타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광범한 참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이 강한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사회 거버넌스 실적 평가에서 대중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평가의 표결기를 진정으로 대중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인민 대중이 사회 거버넌스의 최종 평론가로 되게 해야 합니다.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의 운용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치는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법치 요구를 사회 거버넌스의 여러 층차, 재반 분야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 진흥 조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 발전, 문화 전승, 생태 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훈촌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가노라면 연어의 고향으로 알려진 밀강향 해방촌이 아늑한 산자락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변두리 지역 특유의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흰 벽에 회색 지붕을 얹은 조선적 민가들이 비탈진 땅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배를 띄어 있으며 나무 울타리가 아담한 마당

치료해서 지어의 본식촌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촌시 밀강향 종합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90년대 후 농업 담당자 윤장은 내 기지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치어를 양식하고 있는가는 물음에 규모가 상당합니다라며 2단식 부화 장치를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는 연간 약 100만 개 알을 부화시키며 수년간 운영한 결과 생존율을 7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상층에서 알이 부화되면 지어가 부화 직후 자연스럽게 하층 트레이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트레이 내부에는 인공 수초가 설치되어 있어 지어가 몰살에 또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며 자연 하천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 덕분에 부화된 치어의 체력은 더 우수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매년 9월 연어의 회기철이 시작됩니다. 연어들은 무리를 지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알을 낳습니다. 이 시기는 강가에서 가장 북적이는 시점입니다. 네, 연장은 우리는 인공적으로 알을 채취하고 수정하여 지어가 부화하면 다시 한꺼번에 방류합니다. 강물은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는 강을 살립니다. 생태계가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자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태, 민생, 소득 증대라는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윈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 산업만으로도 마을 공동체는 매년 약 7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식 성수기에는 기지에서 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장은 말을 마치고 시간을 확인한 뒤 다시 옆에 있는 부화기 수원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젊은 기층 간부가 고향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의 작은 마을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네, 부화장을 나서자 햇볕이 따뜻하게 감싸왔습니다. 마을의 도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길가에는 쓰레기통이 정렬되어 있어 예전처럼 나 뒹구는 장작이나 잡동사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남색의 태양광 패널은 햇볕에 반짝이고 바람이 불어오면 볶은 콩의 진한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혼촌시 부강재배전문합작사가 건설한 해방촌 콩기름 공장은 2023년에 가동됐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면 자동 착유기가 작동하며 황금빛 콩기름을 천천히 내보냅니다. 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존석이 박혀라는 기름병에 반쯤 기름을 담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기름은 정통 압착 방식으로 만들었고 또 전부 비유전자 변형 태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소함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 이 고소한 향 하나만으로도 마을의 콩기름은 판매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1년에 7개월 동안 생산하며 하루에 6,500근의 태도를 사용하면 700근의 기름과 5,000근의 대도선을 얻습니다. 네, 저희는 대당 혼촌발전소와 중국 남방항공 길림지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연간 수입은 거의 4만 원이 늘어납니다. 네,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거닐며 박혜라는 마을의 살림살이를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네, 냉수호가 대표 특산물이며 태양광 발전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요. 또 정통 압착 콩기름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규모 산업입니다. 네, 지난 5년간 마을 공동체가 벌어들인 총액은 약 443.5만 원에 이릅니다. 모은 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마을 실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네, 이 돈은 3.92km 아스팔트 도로 정비, 1,400m 이상 되는 쌀겨 토랑과 2,200m 이상의 하수 배관망 설치,
34가구의 실내 수세식 화장실 교체, 식수원 전면 보수 등의

허용됐습니다. 네, 문화광장을 지나니 몇몇 어르신들이 긴 복도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옆 케이트볼 경기장에서는 전민들이 느긋하게 케이트볼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박혜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단 2년 동안 마을에서 위험한 건물 4채와 폐기된 창고 그리고 가축우리 3채를 철거했으며 1000m가 넘는 울타리를 정리하고 4100여 그루의 화초를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 걸쳐 주거 환경을 집중 정비했습니다. 네, 72세 최미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흙길이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온통 진흙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길도 평평해지고 가로등도 밝아졌고 집 앞뒤가 모두 깨끗해졌어요. 밥 먹고 나면 광장에 나가 산책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네, 할머니의 눈가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주민 한태일의 목조각 작은 마당에는 크고 작은 목재와 미완성 작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갓 자른 나무에 상쾌한 향기가 감도는 가운데 한태일은 의자앉아 조각칼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나무 한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다람쥐와 독특한 모양의 산열매, 모든 조각품은 매끄럽고 용기 있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나무의 고유한 결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네, 다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무로 조각한 겁니다. 네, 한태일이 소개했습니다. 네, 그는 예전에 산에서 작업하던 중 모양이 좋고 나뭇결이 아름다운 마른 나무를 발견하면 집에 가져와 다듬으면서 작은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좋아하고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은 곧 생계수단이 되었답니다. 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석양이 마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각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바람에는 밤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마을 입구에 돌다리에 앉아 푸른 산과 요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 이 작은 마을의 일상이 발랄에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에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강을 품고 연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태양광 발전과 콩기름 생산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 마을은 길림성의 문명촌진과 연변초선적 자치주, 주거환경, 시범촌 등 여러 영예를 수상하며 명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박석의 말대로 우리는 마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실속을 바랍니다. 한 걸음씩 성실히 나아간다면 날마다 발전할 것입니다. 네, 산이 높고 길이 먼 이곳, 세월은 요요히 흐릅니다. 이 강물이 키운 작은 마을은 부지런한 촌민들의 손길로 매일 더욱 번영하는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향촌진흥의 답을 이 마을 정산 록수 속에 담아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소난빛으로 연길의 밤을 밝힌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의 사랑 나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앞에는 매일 밤 9시가 넘으면 환한 노란 등이 보온 상자를 비추고 있는데 보온 상자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늦은 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노란 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길시 한금옥 소고기 국밥집 김순금 사장입니다. 15살 때 식당에서 일하던 평범한 봉원에서 지금 38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로 성장한 그는 손이는 고난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라며 매일같이 따뜻한 도시락으로 도시의 온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순금 씨는 어려웠던 요년 시절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선행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속 깊은 공감과 고마움이 그의 무료 도시락 나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네, 김순금은 가게가 바로 연변대학 근처라 대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표정의 학생들을 볼 때마다 옛날의 저를 떠올리게 됩니다. 눈길이 한 분 더 가고 마음이 쓰이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영업이 끝난 후 남은 신선한 식재료들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네,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저녁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가게 앞 보온 상자에 넣어두고 필요한 학생들이 무료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집어 쉽게 무료 나눔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느낀 김순금은 매일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환한 미소로 반기며 학생들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불편해할까봐 말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가정 상황도 묻지 않았고 거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만 건네는 김순금의 진심은 학생들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온 상자 속의 도시락도 하나둘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한 무료 도시락들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자 김순금은 선행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일찍 나와 거리를 쓸고 배달원들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비는 모습들이 마음 쓰였던 그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끼니 거르기 일수인 그들에게도 온정을 전하기 시작했고 가게에서 식사하는 모든 환경미화원과 배달원들에게 모든 메뉴 20% 할인 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묻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그가 스스로 정한 선행의 규칙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가정 상황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의 선행은 오로지 행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온 상자에는 늘 그가 정성껏 준비한 단열 포사기들이 도시락을 감싸고 있고 조선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쓰인 따뜻한 식사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은 여러 민족 학생들을 모두 챙기고 싶은 낯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단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행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김순금은 마음속에 품은 소박한 바람을 위해 도시락 무료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도시락을 담은 보온 상자 옆에는 그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둡고 긴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는 김순금이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그 자신이 걸어온 인상의 나침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범한 일터에서 매일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어려운 학생들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이 밝힌 이 작은 빛은 이젠 거리 전체로 퍼져나가 주변의 상인들도 그의 선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정을 품고 그 온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쁜 김순금은 2025년 연변 훌륭한 사람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하여금 령, 단일 행, 금할 금, 그칠 지, 령행 금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명령은 지켜야 하고 금지사항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엄정함을 형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상나라 말 주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고 전방백기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희창은 고랑의 통치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여러 곳에 인재들을 모으고 공력을 길렀으며 각지의 제후들과 단합하면서 상나라를 뒤엎을 준비를 다져나갔습니다. 이렇게 9년이 지나니 두 나라의 공력이 크게 강성해졌고 두 나라를 따르는 제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헌데 불행하게도 이때 희창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희창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아들인 희발을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두 나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었다. 내가 만약 행하도록 명령 한 바를 사람들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고 금해야 할 바를 령하면 사람들이 즉시 중지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대업의 시작이니라. 부디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다오. 네, 후에 희발은 군사를 일으켜 상나라를 공격했고 상나라의 고랑은 71만의 대군을 보내 두 나라 군대와 결전을 벌였습니다. 허나 고랑에게 불만을 품은 상나라 군사들이 전장에서 장끝을 돌리니 상나라 군대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고랑은 대세가 이미 기운 것을 보고는 분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희발이 바로 그 유명한 주무왕입니다. 네, 고사성어 령행금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이 일전에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 및 지속에 관한 림시 교정을 발표하여 기업연금 개인계좌 이전과 지속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직원은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국인사사회보장행정봉사 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모바일 12333 앱 등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 채널에 등록하여 본인 기업연금 개인 계좌에 이전과 연결을 신청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직원이 신규 취업기관에 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신규 취업기관에 기업연금 개인 계좌를 수집 계좌로 선택합니다. 신규 고용 단위가 기업연금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신규 고용 단위의 기업연금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러 기업연금 개인 계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여 기업연금 수집 계획에서 관리하는 보류 계좌 또는 마지막 기존 고용 단위에서 관리하는 기업연금 계좌를 수집 계좌로 선택합니다. 이후 직원은 수집 계좌를 관리하는 기업연금 수탁자에게 이전 연속 신청을 제출합니다. 기업연금 수탁자는 연금보험의 두 번째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후속 업무 신청 그리고 데이터 상호작용을 접수하며 처리가 완료된 후 정보 플랫폼과 새로운 고용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가 기업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다른 기업연금 개인 계좌 자금을 수령 중인 기업연금 개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연금 수탁자와 계좌 관리자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전과 후속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재고시켜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린 다음 박물관 교행 코너에서 동북 멸사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91부를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가? 20차 당대회는 두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배치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과 포치를 하고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높이와 전략적 전 국면의 높이에서 이 전략적 포치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재반 조치의 효과적인 실시를 착실하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신시대에서 지난 10년간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교명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부국과 강군의 두 가지 웅대한 목표를 통일시키고 발전과 안보 두 가지 대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의 구축에 대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며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이룩해 최상위 계획이 뚜렷이 강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제도와 기재가 끊임없이 완비화해지고 혁신과 실천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기반시설 건설, 국방과학기술공업, 군사인재 양성, 국방동원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갔으며 중점구역, 중점분야, 신흥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에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이 동반 향상되도록 힘써 촉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국가의 전쟁 잠재력과 국방 실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므로 반드시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틀어주고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복잡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의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와 시대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의 심각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보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간과하고 막중한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잘 완수하고 중대한 도전에 대처하고 중대한 위험을 이겨내며 중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믿음직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세계 과학기술혁명, 산업변혁, 군사혁명의 가속화 발전과 더불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분분히 전략적 투입을 늘이고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 생물교차, 나노재료 등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며 국가 재반 분야의 전략적 배치에 융합시키고 각 방면의 전략적 자원을 통합하며 각종 전략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만 국가의 전략적 우세를 최대한 결집시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동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예정대로 건군 100주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엥겔스는 군대의 모든 조직과 작전 방식 및
그와 관련되는 승부는 물질, 즉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한 경제 실력과 과학기술 실력과 종합 국력은 건군 100주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중요한 물질적 기초입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은 국가의 현대화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발전 체계에 융합되며 우리나라의 날로 튼튼해지는 물질적, 기술적 기반에 뿌리를 내려야만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기정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의 각도에서 볼 때 전장에서의 대항은 군사 체계 간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 실력에 기초한 체계적 대항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 전반적 실력 체계를 최대한 통합시킨 자가 군사 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켜야만 국가의 전략적 경쟁력, 사회 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결합과 연관을 촉진할 수 있고 국가 종합 실력이 선진 전투력, 체계 대항력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인민군대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제고하도록 보장할 수 있고 신시대의 사명과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관련되는 분야와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습니다. 20차 당대회 관련 전략적 포치를 높은 표준으로 실시하고 군대와 지방의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과 제도의 연결, 자원과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동원과 예비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변강 방위, 해안 방위, 영공 방위 건설을 추진해 중점 돌파로 전반적 재고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민에 대한 국방 교육을 심화하고 군인과 군인 가족에 대한 영리의 격려와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퇴역 군인 복무 보장 사업을 잘하고 군대와 정부 간, 군대와 인민 간의 단결을 공고 발전시켜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국방을 관심하며 강군 사업을 지지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고향아.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한 산업으로 성장해온 빛나는 로정을 함께 돌아보았고 맨손으로 일떠서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분투한 요빈 등 로일대 창업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으며 자동차 강국 건설과 민족 브랜드의 궐기라는 밝은 전망을 함께 내다보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자동차가 달려온 70년 번영의 물결이 일렁이는 동방과 중국 제1자동차에서 근무했던 로령도와 로동지들의 영상 축사가 상영되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리사장이며 당위서기인 구현동은 주제 연설에서 대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주고 과학기술 선도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분투 속에서 새로운 영광을 창조하자는 등 세 가지 창의를 전국 자동차 산업계에 제출했습니다. 7월 24일 저녁 현대경극 홍등기가 길림시 인민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습니다. 길림성과 흥룡강성의 전문 경극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공연은 두 성의 경극 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형 그대로의 고전 창법과 복원된 무대를 통해 60년간 이어져온 홍색 고전을 길림시 관객들에게 재현했습니다. 공연 당일 길림시 인민대극장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마기 오르자 힘찬 창법과 정교한 연기가 관객들을 전쟁의 불길이 휩쓸던 항일 전쟁 시기로 순식간에 이끌어갔습니다. 모두 다 붉고 밝은 마음을 지녔네. 가난한 집 아이는 일찍 철이 드네. 빚값은 피로 갚아야 하네 등 극중 내용들이 등장하며 배우들은 섬세한 몸짓과 깊이 있는 창법, 풍부한 감정으로 붉은 여웅의 형상을 무대 위에 생생히 살려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공연으로 길림시 경극단 유한책임회사 길림시 경극전승보호센터가 흥룡강성 경극원과 공동 참여했습니다. 로생, 로단, 화단 등 각 배역은 모두 1급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가급 무대 예술 경연에서 수상한 경력을 지녔고 저명한 경극 명가의 문화생들로서 류파의 깊은 기량을 갖추었습니다. 줄거리는 항일전쟁 시기 동북 점령지에서 펼쳐지는 생사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철도 노동자이자 중국 공산당 지하 당원인 리유화와 그의 혁명 가족은 비밀 암호문 전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고자의 배신으로 생사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고문 앞에서도 리유화는 굴하지 않습니다. 리할머니는 가족의 역사를 통한 아픔을 이야기하며 철매의 혁명 신념을 일깨웁니다. 가족 3대는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키며 결국 철매는 당 조직의 보호 아래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번 공연은 무대 배경, 의상 및 소품에 있어서도 원작의 고전식 버전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젊은 관객들은 홍색 주제와 국보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대회 준비 사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함께 구축한다를 주제로 여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길림성 각 민족이 단결하여 함께 나아가는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근에

0: 명조 경기, 민족식 씨름,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진주 볼 경기, 제기차기,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널판신 경주, 팽이치기, 축구, 전통 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이 포함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길림성 각 시주와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 및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을 포함한 13개 선수단의 1,300여 명 선수, 감독들이 참가합니다. 1993년에 제1회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열린 이래 운동회 경기 종목은 5개에서 16개로 늘었고 대회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길림성 대표팀은 3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해에 열리는 제13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위한 준비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민족 대련환 활동이 펼쳐집니다. 각 대표단의 선수와 감독, 기층 군중들이 매하구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현재 매하구시의 모든 경기장과 대표단 숙소 시설은 배정을 마쳤으며 심판진 구성과 경기 장비 배치, 안전관리 방안 등 준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6일 2026 중국 축구 갑금리그 제16라운드 연변 용정팀과 매주 객가팀의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연변팀이 2대1로 승리를 거둔 가운데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도나시 문화관에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을 펼쳐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특색 있는 복장을 차려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고풍스럽고 우아한 축구무가 펼쳐졌는데 배우들은 전통 축구공을 손에 들고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고대 축구운동의 모습을 생동하게 표현해 전통 민속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뒤이어 축구공을 내려놓은 배우들은 까만 안경을 착용하고 분위기가 확 바뀐 역동적인 안무로 힘찬 기운을 발사했습니다. 질서 정연하면서도 힘있는 동작은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전통 축구 문화와 현대적인 댄스가 한 무대에서 만나 고대와 현대의 스포츠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통 축구공을 활용한 이번 공연은 축구 경기라는 주제와 절묘하게 호응하며 전통 문화와 현대 축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내며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 짙은 문화적 여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8번째는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입니다. 남양의 원인 유적지에서 인류 문명의 근원을 탐구하고 내향년 관하에서 과거의 위용을 느껴보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사기 산솜휴관에서 정교한 석각과 목각에 감탄하노라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인류 문명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는 듯합니다. 하남성의 서남쪽 남양분지의 중심에 위치한 남양은 동쪽으로 동백산을 이웃하고 북쪽으로 보구산을 기대며 남쪽으로 한수강을 마주한 중국 문명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북쪽으로 락양 일대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오늘의 호북 지역을 말하는 형주와 양양 일대와 통하며 서쪽으로 한중 지역으로 통하고 동쪽으로 강외 일대와 연결되는 남양은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옛적에 완이라 불린 남양은 서주 때 중백국의 땅이었고 2800여 년 전에 서주 선공 시기에 처음으로 성을 축조했습니다. 남양은 전국 시기에 초나라의 읍이었고 서한 때에 중국 3대 관계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5년 광무제 류수가 남양에서 고사를 일으키고 동안을 건국하면서 남양은 제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한과 동안 때 규모가 크고 경제가 발달한 남양은 당시 락양, 장안, 성도, 림치와 함께 중국 5대 도시였습니다. 남양고성은 세월의 변천과 전쟁의 파괴로 점차 폐허가 되어 현재는 남양성 해자의 두 구간이 남양시 동북부의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한나라 때의 도자기 조각과 벽돌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남양 호성하 유적지는 남양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40m 너비의 저지로 남아있습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 때 완성은 외성인 군성과 내성인 소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소성은 군성과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2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성 유적은 관광지인 동시에 한나라 도시의 형성과 발전, 당시의 사회와 경제 상황 연구에서도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가집니다. 명나라 때 남양은 명왕조 개국 황제 주원장의 23번째 아들인 당왕 주질의 봉지였습니다. 9대에 걸쳐 11명의 당왕이 200여 년 동안 남양을 관리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남하한 후 당시의 당왕 주률건은 남양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주해 복조에서 남명의 군주가 되어 연호를 륙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 남양은 당시 청의 국도인 북경에서 중국의 서남쪽으로 통하는 역도의 요충지여서 상가가 운집하고 상공업이 아주 번창해 링건에서 유명한 무역센터와 화물 집산지로 부상했습니다. 내외에서 고대 중국 현급 관하의 살아있는 표본이라 불리는 내형 현안은 7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고대 중국 현 관하의 교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명나라 때 건설된 내향현안은 현재까지 117칸의 방을 보존해 룡의 머리가 북경에 있다면 룡의 꼬리는 내향에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현 관하 건물인 내향현안은 고대 중국 봉건 왕조의 하부 조직의 운행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남양에서는 명인이 많이 났습니다. 춘추 시기의 정치가 범료와 혼천이를 발명한 동안 시기 과학의 거장 장형, 중의학 저서 상한론을 쓴 동안 시기 의학의 성인 장중경, 출사표로 사서의 길이 이름을 남긴 삼국시기의 군사가 제갈량 등이 모두 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갈량은 세상을 평정하는 일에 동참하기 전에 남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500여 년 전에 남양성 서쪽의 와룡강에는 제갈량을 기리는 사당 무후사가 세워졌고 많은 비석이 남아있는 무후사는 현재 남양식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무후사와 나란히 하는 한화관은 많은 한나라 화상 석각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1937년에 신축해 1958년에 개축한 한화관에는 현재 2300여 점의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화관에는 또 한화 석상이 발굴된 한나라 때 무덤이 원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화 석상의 내용은 아주 풍부해서 한나라 때의 천문과학과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의 상황을 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화 석상에는 가희와 차량, 사격, 사냥 등 호화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서왕모, 복희, 룡봉 등 전설 속 인물과 짐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거장 장형의 무덤은 남양에서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형이 노년에 상서를 담임했다고 해서 상서분이라고도 부르는 장형의 무덤은 봉분 높이가 8m, 둘레는 79m입니다. 봉분의 주변에는 벽돌로 통로를 만들고 푸른 소나무를 심었으며 사이사이에 꽃나무도 심어 화사합니다. 무덤 앞에는 한정상서 장공평 자묘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형 무덤의 바로 옆에는 평자 독서대가 있는데 이곳은 장형이 어릴 때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학문에 열중하고 연구에 종사하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중국 각지의 산섬회관 중 유일하게 청나라 자히테오의 어필을 받은 민간 상회 건물인 남양시기 산섬회관은 중국 제1의 회관이라 불립니다. 청나라 때인 1856년에 공사를 시작해 6명의 청나라 황제를 거치며 137년 만에 완공한 사기 산섬회관은 가림 담벽과 현감루, 석조폐방, 대배전, 춘추루 등 중심 건물을 거느리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존된 130여 칸의 방마다 전부 청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대리석을 깔고 정교한 석각과 목각, 화려한 채색의 도자기로 장식을 한 회관은 궁전과 같은 웅장함과 상업 회관으로서의 호화로움, 정원과 같은 우아함을 두루 갖춘 청나라 때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건축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보유한 남양은 자연경치 또한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양의 두 줄기 산과 두 갈래 물은 남방과 북방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남양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천태만상의 경관을 이루는 800리 보구산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회하의 발원지인 빼어난 경치의 동백산 정상에 올라서면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물은 물대로 수려합니다. 21세기 중국 4대 공정 중 하나인 남수북조 중간선로가 남양의 단강구 댐에서 시작돼 남양은 더욱 이름을 날립니다. 남양에는 그 외에도 기린호와 아파댐을 비롯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물의 명소가 적지 않습니다.
1: 지금까지 동한 제왕의 도시 남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동북열사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1948년 10월 10일 할빈시 남강구 일만가 241번지에 설립된 동북열사기념관은 세종국 건국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에 세워진 전국 최초의 혁명기념관이다. 동북열사기념관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북국, 동북행정위원회 동북군구 등 지도부의 관심과 노일대 혁명가들의 따뜻한 배려하에 세워졌다. 1946년 4월 28일 할빈이 해방됐다. 동북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희생된 혁명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동북국, 동북행정위원회, 동북군구가 열사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위만주국 할빈경찰청 예터를 동북열사기념관 부지로 선정했다. 2008년 2월 21일부터 무료 개방을 실시한 동북열사기념관은 현재 제1진 국가1급박물관, 제1진 국가항전기념시설, 제1진 전국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 국가국방교육시범기지, 전국청렴문화교육기지, 전국홍색관광명승지, 제1진 전국중소학생연구실천교육기지, 전국 차세대 관심 당사 국사 교육기지이다. 기념관은 전국 유물 시스템 선진 집단 칭호를 두 차례 수여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협회의 회원 단위, 동북항전유적연맹 리사 단위, 흥룡강성 문화재단위연맹 리사회이다. 위만주국 할빈경찰청 예터는 2013년 공무원에 의해 제7진 국가중점문화재 보호 단위로 등재됐다. 류석이, 주울래, 하룡, 펭진, 라용환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 저명인사 광말야, 리재심, 메란방, 전한희 선후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소중한 글과 시를 남겼다. 현재 기념관에 소장된 만 개 이상의 문화재 중 7천 개 이상이 3급 이상 문화재이다. 이런 주로 동북 근현대 문화재로 동북 항일연군의 투쟁생활, 미령생활, 문화학습, 대중지원 등을 반영한 실물자료, 소련홍군의 동북출병 및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를 반영한 문화재 및 영상자료, 동북해방전쟁 당시 열사의 유물을 반영하고 중국 침략의 범죄 증거물을 반영한다. 그중 항일전쟁 당시 양정부가 할빈에서 지하공작을 할 때 입었던 코트, 조상지가 썼던 권총, 조일만이 할빈 전차 노동자 총파업을 이끌던 전차, 동북항일연군 독립사 칠성 립자병 공장의 설비, 해방전쟁 당시 리조림 장군이 살해당했을 때 입었던 바지, 동존서가 받았던 모태통 메달 등이 대표적인 문화재를 꼽힌다. 동북열사기념관은 교육 자원을 통합해 매년 10여 차의 전시회를 열고 송화강 위 대형 항일돌의 콘서트, 열사기념일 헌화식, 항전 14년과 동북항일연군 주제연구토론회, 양정무 장군 탄생 110주년 기념좌담회 등 주제별 교육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 지금까지 동북열사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날개 잃은 전사 장초범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장초범은 장춘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뚝이 없었습니다. 장초범은 어렸을 때 다른 아이가 자신의 빈 소매를 잡아당기며 내 손은 어디 갔니? 너는 왜

손이 없어 라고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다름은 꼬마 초범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충분히 낙관적이고 강하고 용감하기만 하면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초범은 할머니의 고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꼬마 초범은 한 손으로 자신의 하늘을 떠받들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살 되던 해 장초범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왼쪽 팔뚝을 함께 휘두르지 못하였기에 균형을 잡지 못해 장초범은 매일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장초범은 일반 어린이들과 나란히 경기장에 올라 전성 스피드 스케이팅 유소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의 하늘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2011년 장초범은 북경공상대학교의 예술계열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예술과 미디어 학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 장초범은 대학원 추천과 고액 연봉의 일자리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대학에서 교육 봉사를 할 때 들은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골 아이들은 내가 그들 마음속에 백설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어릴 때 저는 너무 겁이 많고 용감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아이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초범은 자신의 청춘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의 꿈과 공익의 꿈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인 장춘으로 돌아온 후 장초범은 초범 공익 꿈의 교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장초범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체 장애가 있는 540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초범은 선호하여 전국 도덕모범,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전국 38 붉은 기수 등 영예를 받았습니다. 2023년 장초범은 또 새로운 직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재 영입을 통해 장춘 리공대학 공청단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뼛속 깊이 나는 매번 똑같은 자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초범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한 힘의 원천입니다.

0: 지금까지 2025년도 감동 중국 인물 날개 잃은 천사 장초범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도연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도연명은 중국 동진 시기 시인인데 이름은 잠이고 자는 원량이며 호는 정절입니다. 몰락된 사족 가정 출신인 도연명은 강서성 구강서남의 사람으로서 진나라 개국 공신이며 대사마치까지 오른 도간의 정손입니다. 비록 명문의 후손이었지만 도연명이 태어날 무렵 진나라의 국운이 서서히 쇠퇴되기 시작했고 도연명의 가문도 이에 따라 쇠락했습니다. 도연명은 선후로 강주 제조, 진군 참군, 건희 참군을 지냈으며 41살에 80여일간 평택령을 담임했습니다. 평택령으로 도연명은 벼슬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관리가 나오면 현령은 모자를 바로 쓰고 호리띠를 잘맨 후에 마중 나가야 했습니다. 도연명은 내 어찌 5마리의 녹봉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귀신을 맞을 소냐 라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관직을 버리고 조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도연명은 학문 높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인생은 푸른 하늘의 뜬 구름처럼 더덥다고 여겨 조년에 언가하여 칠현금을 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연명이 조년 생활로 돌아가는 심경을 토로한 것이 귀고 내사입니다. 작품은 관직을 사퇴하고 조는 생활로 돌아가는 해방감을 가을 정경 속에 그리면서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천명에 맡기는 심경을 봄의 정경 속에 묘사했습니다. 돌아가련다 이제 조는이 장차 거추를 주려하고 한다.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라는 명구로 시작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용탄조가 강하나 신선한 정경 묘사와 청한 풍취가 넘쳐 흐르는 걸작입니다. 이 시에는 관직을 내놓고 은고 생활을 하겠다는 도연명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명은 그 후로 63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의희 말년에 황제는 그를 조작 좌량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도연명은 끝내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은고에 시와 글을 지으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작품으로서 120여 수의 시와 10여 편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도연명의 작품은 백성을 구하려는 큰 뜻을 담았으며 사회 모순을 폭로했고 암흑한 정치와 잔인한 통치자를 규탄했습니다. 금강노모, 산의 경을 읽고서 형가를 읊노라, 술주, 음주, 양장사에게 드리노라와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고 내사와 규원 전고와 같은 시편들은 도연명이 장기적으로 조는 생활을 하면서 순박한 농부들의 생활을 찬미하고 벼슬에 비해서 비난한 작품입니다. 그의 도화원시와 도화원기는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두 시는 진시황의 폭정을 피하여 한나라와 진나라, 위나라 존재를 모르고 사는 세위의 도화원을 동경한 작품입니다. 세속을 떠난 도화원 생활은 도연명이 동경한 이상세계였습니다. 도하원에 대한 도현명의 동경은 암흑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불만이 안받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난한 선비를 음노라와 오류 선생전과 같은 작품은 도현명의 자서전적인 작품입니다. 도현명은 천성이 술을 좋아해서 그의 시는 편편술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가을밤의 지루함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취중에 썼다고 하는 음주라는 제목이 붙인 20수의 연작은 도현명의 독특한 시경을 남김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현명은 아주 가난하게 전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줄인 창자를 달래고 겨울에는 이불 없이 잠잔다는 이 시구절은 그의 가난한 생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도현명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도현명의 문학상의 성취를 본다면 오원 최고수의 우산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민가의 소묘수법을 발전시켰고 소박하고도 세련된 언어로서 자기의 심오한 감정을 토로한 데 있습니다. 그의 사보와 산문작품도 소진일의 일시풍미하던 벽체화의 경향과는 거리를 멀리했으며 미사력구로 미화한 것이 아니라 소탈하고 자유롭게 쓰는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현명의 반항정신과 수박하고 수련된 필법, 전원생활에 대한 찬미 등은 후세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원시에 대한 영향

0: 지금까지 도연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3: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三讲：文明出现与中华民族起源。史前时期，要把中华文明起源研究同中华文明特质和形态等重大问题研究紧密结合起来，深入研究阐释。

내기는 소이죠 하랑아 장준 질기 짬짬할 테 몰라 버스드 체르르 장준 나리기 개버린 바이아르 다가골 체글라이 어묵지 다리 얼른대로 불켜갓 엉천 갈만 물네 와사라이 련화쟁이 지글은 잡을지 대대네 야히 툴힐마 울그린 워치를 벌레 구설 련화쟁이의 복음팅 가지라하이 월신 역청상 슈세이 얼른들 본 살려야스니 귀차제 미니 버섯 가질 얼너 대라 헤르흐 요퀸에 열니불이 와하글 얼른 매진 왕나라의 치륵 장준이 세토로 불렀다 대승이 야지 틈측 의군이 발발비 불 버든 턱터슨 돌단 얼른 가지랄 대로와 발발 원어스구르네 대낮 우세주에짓가랏 우틀지만시마 어버림부이 혹실드먼제 그만비 홍헌소가 벌리다 애두가 당룰의 제가 성스크래그지 만에 터멀나스도 이진이벌 드슬구월게 여우구이 월웅공인까지를 헤럿 여우하튼 신세네의 자기는 신호를 빼봐라 제가 은벌 대흔들 허락자

거야지잘 위치관보 칠기젠 칠대시인 칠읍정진이해 밴드견벌힛 젤헤기회사 조화랑 야리초관 산대리초관 역정준 란청태허여라 두르반들 간내호 막차 엉치며 짜보갓 악둘릉내미 엉치며 짜보갓 오르간이었을 음원 회사실거 질래 어때한테 얼음철 깨끗 샀다 담래 짱바딘강모 제동력이 약긴 란청연보여 까르타가 한 혼진당 집스득이 약간 후하웅인면 머르덕선 남은 허이리허 장군 몇텔바한 빌다내족 토나토르어들 유시와나바오 조화랑이 우젓 주리현인물 허스득선 나젓 우롱청젓 대혈월가답 우서던이잣 제리절희노이다 조화랑 제던내결가산 제라굴릉가갓 조화랑가득 뱀뱀 부여론 터지치구나 태바왕 조화랑 집서로 해야한다나 자태타란 란청인부여 혼진당 우리긴 외사가는글 유치관바위 겐치매는 허유리허 장군 유치관바위 동단하간 벨리히 기르부스 유치관바오 그래지스 기르부스 그저제가 제일 일렌지스 기르부스 아비노진 제일 아는바스 노다 그게나침 만다 아타트튼 제다 세진 차하들레 아타튼 대기지 등치주하 벨리벤 차대탈 예슨네 장군 원웅이 뭐야 친흐이롱대 불 탱탄 벨대간발 허이르트가딘 칠에에게는 집남이게는 사칠리도 하나만 고문의 옥들 군들랭골 벌레였나지 바른들은 저화랑 지르기볼 어느 해줘야 옥슨 뚫어온 옥슨 털바서 바라봐야 야근우이다 무더네 후문 우리 길에 한 유치관법과 친회룡이 배제 元帅네 피해색이 되서 우리가 돼 元帅네 제르가 애도가 벌 레르화증 호티기 벌 좋은 바른 호일 타라흔 디에흔의 질곳 무슨 답을 하려겠란 부스로 돌아들래근 호르뚜은 도로건 호티 받으러 해봐라 해가지 元帅네 제르 유치관법 예고내게 해서 예라 산들 허선이 제들 답들라 가르 운뜻들 가라 우직클레 해른 운어른

너희 증인 올라말 대흔의 장준 허산 문의가 틀렸 련화칭 준탈한 하더라들래 바른 탈한 수입어 과로픈 드문 재미가 련화칭이 지글하더라들래소 친의 농태하일 디르흐든 야살 일체완보 치르기 대 보금티는 벌을 울린 듯한 저화랑 얼른쟁이 짓 느자르게만 느자라들래 탄골디질 탄골디질 태한 조를 댄 배신 은은 벌 여우구인의 수로 지나서 애가 여우구이께 닥쓴 질근 받듯이 탄골디질 거라 매사라와 정글에 친위한 소이긴 다가골쓴 으드거 장군 실굿 처음은 탄골디 소드릭 장군 실굿와 유치완보 친회인 우아일 치르기 담을 별전이 앞전 버금틴족 도타히노이다 타이푸유 들기 돌라들이 굿퉁근 퍼기다 덕들긴다 와라 대춘부가 리랑하일 탐명지릭 암지는 제가 지구남인 작갈 불태하게 했 비에흔 돈 느지를 했 조화랑인 칠장주인이 하르마 되기라 탐명 지릭네 지미해라이소 느글돌 사칠리조 하르마 황조하래 예진진 호재슬 쪼내걸인 턱신호를 주행하 잡을 다듬겠다 저화랑인 지레기는 집은 뚫어놓다도 우질배하 으우다우다 알들제나 으자반 돌띠질배나 혈흑득은 지리구들 흑치는 벌라도 허리간 얼쓴는 우뜰벌자 지리인월도 이내오 벌리인위다 저화랑 아르가봤소 면절라 타드만 지리기 원하제 은우이 유치완보 치르회일웅만 치르기 다보라 대춘 리랑날로가 련화증 봉딘 빠른 하늘가 도타절제 헛단을 지라 장준 날뜨도 헐받다 이치가자 허락한 말불 뒤에서 눈딩인 더 부슬레더라 닐레다 한의 왼손의 진동아 하이승은 대구를 빼뜩 불릇거려 어른 타이가 짤루바들의 장준 날이기 하이승은 대구를 대물제 우찌쥐들 저화랑인 얼분 잠이 역체르가 수이도 련화청이 따홀따홀 부스치 틈을 쏘러 겟라한 툭툭르너를 가두른 벗렛 틈니스테 제도다 틈리너더를 길벌자 틈을 독대 잠이니 일 무슨 흠체제 혼에 들다 두리굴네 타이순 양랑이 잡을 내라 하를 벌어 벌다 태스루디에